0: 뭐 아께 돈을
1: 안 나이 대리가 당어 오타 오타
2: 야 가한테 고려
3: 도토코 FM
4: 배해 자키 땡아오 네 타이웨이 고려로 하는 뭔가 피키밍아 해께 네 야토 모요 키아코 야노 잉아와이 에피키야나쿠에 카파이 아나 마히앙아 마이 잉아와이 해께야나 해와테라 캬라후이쿠에 캬 피피 오랑아 아노쿠에